와 샤리군 타케캄가 하다긴 에브랭 울루누웨 에 진님 베스 헤드비 에칼랑게 아디 에베스 엥고마카누라 에칼랑게 다리다리 칼루나이 다리다리 캄발음 와카망 하다긴 에브랭 울루누웨 에브랭 에시파쿠라 칸타쿰 에칼랑게 훈스타히르 마티베르베 보디겐베